0: 그때 제가 제 아후에 지금 하리에는 마트 번호가 그때네 제가 파가나하 이가 파나가 카토
1: 그게 그가 나 카이마히가 카기 파가 하리오 테니 유럽 그때 호캐가 카치 비스 그 클럽